아스로디 하스니르 사몽 반다오 노르카나바기아 엠플리안 카이팽니 쿡두이 리삽자르 사모 승 사이마노 그방마 콕노 시니타니 승 지노 하스테 미싱고 조토노 발케 탄차케 동래 한번 승 까샤코 슈콕 승 사이마니아 하이퍼노 르사몽게 아보니 베란 미싱고 동이야 르사몽게 아보 베라 바이 카자기 아보 승 르사몽게 르사몽 노 승 제스 르사몽 파노 승 카나 도케 시니 야궁 야시로 파노 로리우마도 바니아 바이키노 승 하색 니 르사몽 반다오 대보 르사몽 카나나니 바징 탕라니 승 다보 카나라니 다미스라 마락 니 쿡두이 리삽자 르사몽

어제라고 르샤몽 이야기로 한여하이 대부 르샤몽 증 하나나 탕라네 증 따부 하나라네 론전 모니 몰솜 미니 콕드이 르샵작 르샤몽로

0: 하녀 파딘 교수라고 하녀 하이 꼭둑 파싱어 탕내레는 사부바도 할로 아우 코랑 카나 양만이 바게 양 꼭둑니 라녀 사수이 마라카 하녀 하이는 그런 피디니니 원숭만이 꼭 사나니 바게 디니니 원숭은 반다고 신이 랑마워승 그방만오 낭만이 무숭만이 아버 그방만오 동고 아버 버드레포 버롱이 타니 버드레포주 승 무숭만이노 저또 묵탄고도 위마야 승제 습관 무한숙디 그방만 무숭만이노 아하뇨 마글랑 타니바요 롬디라사 해그바 앱 한렛 능 액소타 완숙 타니고 무숭 타니고 니나로 오데파너세 묵탄능이 파야 아파이로 보시니 무슨 말이 동고 아저서라 콕도 파이작 동어 뭐 보는 아싱디하고 야색이 내리네 사보고도 할로 람 속어 디폴카 함이야 이 디폴카 함 아우 람 속어 까한도 똥 차가리 니 먹고 가라 숭만이 바이 낭만이 아부 진이 랑모 아부 타몽나
1: 아우 아부터 진이 버럭 무는 소리 무슨 막 가죠 바이 바이야 타고 바이야
0: 아우
1: 내가 와 죽을 무슨 많이 저라트이 아무도 사랑 말아야 아는 무슨 뜨냐 버럭 무는 소리 또 가니 됐어 바이야 와 무슨 많어 사랑 가이 마야
0: 아우 아우
1: 에. 예, 만만이 설렉팅 완숙만의 빛이 완숙동고요. 완숙만의 빛은 클라이마야 빌레.
0: 아우 아우 아우. 아픈다. 리트락 오 가샤콕마 아무주만 카타 사케 아섬사. 리트락 나하레 야콩 무수디. 아니 한마니 꼭다.
1: 에에. 아무다. 보라고는 저 어제 배박 사케 완숙만의 고암나 히마노.
0: 아우.
1: 사면 어전에 슬라이 빛이 완숭만이 보러 문에서 바빵다.
0: 네.
1: 아 완숭만 빛은 또 옛날 보러러. 이제 완숭만 또 클라이마 양 다니노. 뭐 그러고 댄스도 가봐요.
0: 네.
1: 이 창고를 하며로 녹자고.
0: 아우 아우. 아버 그 무숭만이 빛은 또 녹자고 다.
1: 무숭만 빛은 또 이따 차부터 이러고 먹고. 저또 탄사가이 또 남았던 거. 그러고 안카이 아디와 완숭만 있음. 내라니 빈방울에 완숙을 하니 오산은 가이에 고리보이 또 강하이 가이샤 고리보이 땅콕 담아도 사러 가이솔라 복시비다 보고
0: 에에
1: 고리보이 또 나니 보고 누가 바이란다 가이솔은 탄자 가이소 카이 알락알락가 내 앞머리 손방 보이노 강마다 아오 나분 딘도 원래 보라 암특해 동글만 동글브 그래서 마사카이 차가 방글 나부세 마음이 보통 말해 동동가이 대포 속에 가야 공가이바 얼어 떠래 동어 떠동야 아과 버러버 아니요 랑마 봤어 버러버 그래 와 동스다 보고
0: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버다 이제 부사 동거 아론 동기다
1: 아우 아버도 부사도 막 동거 가져가 부사래 아 내가 봐 동작 되는 너 러그네 와 좋아 저게 부사는 깨피 공내 그래
0: 아버지 아는 부카 하면 갔다

0: 那咱俩还买不可能呢。아우승사이만가승무승만이미싱뜨이마야그가방와삭대또삭소리하며암하려고봐요아우신이무승만이암하려고생각하요그방와녹녹흥거보우하라이슉라이카요아보고온거가이샤이제후루니니무승만이니니오전뜨이인야함께노아부하이그방와우하라이슉라이삭소리하며나슬레마니조리마니암하려고그방와노파이탕고파이팅하뇨하이꼭도그런작동바이아사기날래네사부반도할로람소거디볼까아우에이가함노동구가함노동차그르디아우아우코랑내신이띠신이띠동가아우코랑신이띠신이띠동가사그르디부뭉아숨사로미마양가봐아우진북에이진북크랑가니진북처럼말하다뭐아우코랑신이띠신이띠띠와파처럼이말이야에이사드차리무슨말이빌라이라이탕강가보다다다건다건한바이하여서로하냐하이신이부쿡서너말아보사하오가신이낭만이무슨말이아보철라철라녀아우철라철라녀하이편어아보무슨말같다기사신이다니오빌라이켜노신이카노코스로신이삭소리노코스그방만떼도로정낭만이래신이부슨바살롭하디탐마이샤나니아우신디브라스로도마이샤워부이도마이샤야살롭하디나이샤워살롭하디탐마이샤나니아살롭가니수문슬라이동나니강니간몽수문하여가바이라타나니강니강탐대부나가리동나니노암스아부흥근어신이낭만이아부카액덤돌라니다나이가프라이미리프라이마리레벨판흔만어액덤돌라니액덤낭궁만이아부카신이무슨말이한게아버지앙람디강의해가봐강우리강바한게농고피아방대보그방그방해가봐모록마모록마감슬린낭고피아바안타니랑부샤그리아버지무슨말이워그라이탕고앙간무슨몽낭고흔파노앙모록마그방마모록마수미아파노응불아아버지니낭만이저러디낭만이미싱띠뇨신이무슨와봐요무슨만이아보신이낭신이제만만이미신거컵자야한게아로노신이댁도파이탄거신이그방만어고스도파이탄거파이디하녀하이연스러공주그런작사부바동여색이내린할로
1: 할로
0: 람소거디볼까함야퍼러
1: 디볼까한바이
0: 아우사부가사그라디
1: 아과외방전이기저살이죠
0: 아우아우
1: 이니와숨은바나나
0: 아우완숨만이반다고이무숨만이바이낭만이
1: 낭만이아니와숨만이원자이아니인자이미신나고만장겁삼아이아니원아무나리군요아니무사과아우저는이미안고갔습니다
0: 아
1: 다음제이건시민하고바다로도막한일나고
0: 아
1: 아니무슨말인지아워하이니미리좀봐야니무슨판어니야고나쁘지그린게와제이이거아무슨말너사퇴시켜봐
0: 응
1: 이제안가이아워하이온바이거기원이시키냐아니무슨말이나사퇴시키냐내가시야되는거아버

0: 아우디 벌크 함 람서고 스리디너
1: 아이디니 완성 많이 반다다
0: 아우 아우 완성 못 반다 낭 많이 바이 무송 많이 아부타 무시니 랑모
1: 아우 저진거 다라 브리저스 벌 카이크나 함 바이다라 너너 너 벨라이 낭 많이 꺾다다
0: 아우
1: 아솔 바티니 너구노 까 함망나 낭고다 그저 바이 앙까시 타나 무송어 시니 다고 시니 양거 보모 하잉카가 살지만 시니 벌어라 아보 그리키시사 함야 리담 클라니 쇼작노 카블레 바이 인게 아보럭노 짱치리글락 나시나시글라 엄마 하이럭동 오가리로고 앙탄트라니 여러로고 탕프로로고 마네 그거마 앙보럭노 나이냐 유다 테스 카이냐 유다 고소 그리니 고소 그리보럭 하네낭농야 하이 그때 리럭 낭농야로 리럭 존작노 칸게나 아까차까차 보러로마 아브리럭 고소 리럭 카하마럭 깐짝다 바이 아까 그 샤브리정 너비니 살포만에 돌아 워시아 하이럭데 완충마치도 보라 꼭럭다 브로기로 꼭 하이리고도 가리고 안가 담비야 엄마 꼭 노블레나 바이 아마 완충도 엄마 힘차나무송 광 능제 습관은 능리가 함춘 부이동비 능제 습관은 능가 함능이랑 사그리삭 능허 부이동비 능부이바이 꼭 사마니 능가 함께 대화할 가이가 함께 꼭 삼아 그래 힘께 니니 꾸노 파노 땅 동그라 꾼칸 몰라자 동그라 안카 암티시 이렇게 완두도 함께 아 보러럭 제타 보러럭 제타리 하며 순작 파노 못할자 못하이럭 나이클라이종 그냥 완두고 장에 꼭 사오 바이 앙저도 바나 앙 꾸노 니니 리가 함 순작 하며 순작 보러 시드라랑 간게나 무캉 시드라 기다 무캉 시드라 간게나 무캉 시드라 보러럭 바이 장에 꼭 사서럭 비노 바이 엄마 보러럭 보통고
0: 아우 Hello?
2: Hello, ma'am. Tini FM decide blind this stuff to just take a knight on mobile app. Maybe she take my
0: money.

0: 가슴살 파자 라인 차소 탱구롱 나나 나고 다북도 라인 합과 살이 되고 어 꼭도 까니 응만 미신 거보 때가 샤 강 까니 이완이 와이 탐 야사카 때게 샤니 꼭도 그달로 하이퍼노 코랑 카나 양만 바게 양아로 야사크리 아니 양노루노 스레스레노 사이데카 파이 되고 세그나 되다 국수레스 무수 많이 바이 낭만이 아보 시니 랑오 타모
1: Mana mungkin

증 와시오시 소셜 미디어라고 바다라고 탕 탕만이 해 그방 그방마 모르록니 이제 바다로 탕의 사몬 칼라이네이 아파이로니 증 누구 사그나야 칼라지악만이 해 그방 랑부샤 함께 르야구이 사본 클라이드 많이 안 파이로 신이 비친 것은 아우 안 파이로 쓴 그방 많은 누구 박사 박사 봐 은근시 동 하나 안 파이로 신이 코럭산니 코럭산니 락마워 좋드노 안 파이로 쓴

수미타 네벌만이 국도일 삽사르 사몽이야블로 파리카 함동네 링이 동올랑마오 땡기 시작하나도 도르 사몽 카나라야나 어제라 우승 카나라냐이 수미 네벌만이 국도일 삽사르 사몽